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수요일마다 영어 공부 조금씩 하신다라는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So, every Wednesday we learn a sentence or expression or template of expression, right? So, hopefully by the end of today's show, you'll be able to, learn a sentence, how to say certain expression, take away with just, I don't know, something really useful if you are trying to learn English. 그래서 두둥, 오늘의 표현은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 구조인데요. 약간 복습을 할까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just because something something it doesn't mean something something 그런 문장 구조였죠. 뭐라고 해서 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just because I lived in the States doesn't mean that I can teach English well. 약간 그런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 잘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표현 역시 오늘 프로그램을 들으신 후에는 이 확실히 습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So today's sentence, I think you might have heard it already in the intro, right? So 오늘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I would something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starts with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and I would something something. 내가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뭐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제 현재 이 사실이 아닌 상황이나 상상, 바람, 가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통 영어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부르는데요. So this expression is used to talk about situations that are not true in the present, but sort of an imaginary situation, wishes or hypothetical scenario. We call that the second conditional in English. Grammar,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If, 주어, 다음에 were, were. 근데 주어가 뭐 I가 될수 있고 you가 될수 있고 she가 될수 있는데 it doesn't matter. 다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보통 저희는 I를 쓰면은 뭐 과거면 was를 쓰잖아요. 그죠? He was, I was, 뭐 they were.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I가 주어일 경우에도 무조건 were. So if I were some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I would something. 여기서도 무조건 would가 나와야 됩니다. will이 안 쓰고, will을 안 쓰고.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If I were, if she were, if they were, if he were.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sentence는 I would or he would or she would do something. 예문으로 보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easier just to, if I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I were rich, yes, we love that, right? If I were rich, I would travel the world. 내가 부자라면 세계 여행을 할 것이다. Means that you are not rich because it is a hypothetical question. If you are rich, you wouldn't say if I were rich.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죄송하지만. Let me give you one more sentence. If I had, no, if I were, let's say, invisible, 내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if I were invisible, I would go to summer.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 I wouldn't say where.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됩니다. So 무조건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If I were something, I would do something. 분명히 이 was나 was가 쓰이지 않고 were가 쓰이고요. 예, will이 쓰이지 않고 무조건 would가 쓴다는 것.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so the core of this expression is opening the door to imagination.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핵심을 일단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몇개 드려볼게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I think you would like this kind of expression.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그런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I think being a millionaire sometimes isn't really enough in this day and age, I think. 백만장자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let's say billionaire, 천만장자. 뭐, how about trillionaire? 억만장자도 좋고요. So let's just billion, make him billionaire, okay?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그런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내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time traveler라면, I would do something. I would probably go back to, you know, wherever, you know, whenever, right? 이 두 가지 정도의 예문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use this, you know, example sentence.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You know, if I were, let's say, hungry, I would eat something. 내가 지금 배고프다면, I would eat burrito. Maybe too early for burrito in the morning, right? 그냥 example 하나 드린 겁니다. So you can follow my example sentence.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Or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and then send it to us as well.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I were 이 표현을 쓴 노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eyonce의 노래인데요. 아,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또는 유튜브 채팅방 또는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f I were a boy, 내가 만약 남자라면, 내가 만약 소년이라면 means that you are not a boy. 당신이 소년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뭐 남자 다 큰 어른일 수도 있고요. 또 성별이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비욘세가 부른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If I were a boy.

0: But you're just a boy.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Beyonce, If I Were a Boy 였습니다. So English Wednesday today, 헤일리님께서는 오늘 이디엄 혹시 if 구절인가요? I think Hailey님 kind of was guessing based on the intro. Yes, you are right. Today's idiom expression template sentence, I would say, is if I were something, I would do something. So a couple of example sentences.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제가 코너명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2님께서는 EQ의 사연이 열리는 영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It has to be English. It has to be catchy. 약간 두 단어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좋을까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카프드루 낙타님은 오늘 비욘세 노래 가야겠군요. 크크크. 비욘세 If I Were a Boy. 그렇군요. 저의 선곡이 참 그렇게 너무 굉장히 프딕터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So let me know your thoughts. I just hope that you take away learning, you know, at least one sentence that you can really confidently use in every kind of situation. 물론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좋은 노래 듣고 또 재밌는 사연 들으시는 걸로 충분하지만 but, you know, just on top of that, if you can just learn something very useful that you can use in practical situation, I think I'll be very happy about that. So, again,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I think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efinitely build my own club where I can invite so many different bands to perform, right? I think that has been my dream as long as I can remember. 그렇다면은 아까 인트로에서는 What If 들었잖아요. 오늘 한국 버전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치환 씨의 곡이죠. 내가 만일.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같이 비 오는 날에 딱이라는 표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She requested song, requested a song that is perfect for weather like today.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Alice Cooper, You and Me.

0: drop it. Come on, yo. 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Taido, thank you, which was an expression of my appreciation for 6439님, who is a true listener. 와, 토요일까지 이렇게 항상 들으신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보람이 느껴집니다. But you said, you know, it's even hard to kind of, you know, make a song request since you're, I guess, the extreme eye, right? 근데 한번 신청곡을 한번 보내기 시작하시면은 또 사연을 보내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I think you sort of get really used to it and even get addicted to it. 보내다 보면 또 너무 재밌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충분히 그거는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신청곡 한 곡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make a goal to make send one request song per week? 뭐 이렇게 강제는 아니고요. So let's get back to our English studying session. Baskin님께서도 오늘의 그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Baskin님 says, "If I were able to erase people's memories, I would want to erase a certain painful memories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mentally." Wow, that is very. Humane and humanitarian, I guess, mind that you have. 만약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I want to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힘든, 슬픈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을 지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스키님. And he says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I'm watching certain drama these days and I see a lot of people with the traumatic experience and struggling because of that. 그렇군요. 참 이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와 멋집니다, 베스키님. 이 메시지를 보고 1232님께서 오 영화 Man in Black이 생각납니다 라고 이렇게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of course you have seen Man in Black, right? 그 Neuralizer라는 게 있죠. 이렇게 Flashpen 같은 거 이렇게 띡띡 하면 이 딱 기억을 이렇게 딱 없애주는 그런 기계 펜이 있잖아요. 그죠? I think we all could use that kind of pen you know, at some point of our lives, right? 그런 의미에서 그 곡 준비했습니다. Will Smith입니다. Man in Black.

conglomerate, right? I would, you know, offer, I would provide, you know, work to anyone who is willing. 그래요. 너무 좋겠는데요, 그것도. 돈을 주는 것도, 도네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주는 건 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Right. Right, if you were, I think it would probably require in something in the millions, 약간 billions,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의 돈이어야지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쿨피스님께서 요즘에 욕심 버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Such a humanitarian, you know, thought that our cutie님s have.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멋집니다. 감사드리고요. One more message. 보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regarding our question of the day. So here it goes.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visit Gertrude Stein's salon in 1920s Paris to chat with Dali or Breton or ask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m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좀 찾아봐야 됐어요.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Midnight in Paris처럼요라고 이렇게 내셨는데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Midnight in Paris, right? This protagonist in that movie, right? Go back to certain period, probably somewhere around the time 1920s and 30s in Paris, where you get to meet a lot of you know masters. 그러니까 뽀님께서는 20년대 파리로 돌아가서 거장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와,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네요. And especially asking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him, right? 혹시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실 일 있으면 저도 하나만 더 DJ EQ를 위한 피스 하나만 더 부탁을 해도 될까요? Right. Just a great to even imagine, right? And what if you were living in the same time period as those masters, right? Just 그냥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본인께서 그림을 꼭 갖고 다시 오는 게 포인트. 아하.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Because, you know, even Michael J. Fox in Back to the Future, he had hard time, you know, coming back to present time. 그림을 그냥 갖고 그 시대에 계셔야 될 수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생각이 나는 곡이 Midnight in Paris. 참 멋진 곡들도 많이 있죠. 코퍼럴 곡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OST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Connor Folk가 부르는 곡입니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아주 excellent sentence. 3958님. 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요? 5750님께서는 If I were back in my 20s, I would buy stock, something stock, and S thing stock, right? And fly around the world like a bird. 아, 20대로 들어가면은 그 주식을 사고 새처럼 날아다닌다고요? 왜요? 왜 새처럼 날아다니죠? 그냥 오케이. 그냥 놔둔다는 말씀이죠. Right. I think that's a lot of people would feel that way. Feel the same way about those two stocks, I think, right? 삼땡 and S땡. 쿨피스님께서는 하나만 더 할게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의사가 되어 나쁜 사람 두뇌를 개조해 버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If I were to become invisible, I would become a doctor and completely remodel the brain of bad people. 근데 투명 인간이 되고 또 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So you have to be a 투명 인간 doctor. So you have to be an invisible, also a doctor. Because you need the doctor's skill, right?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은 저는 전액 기부합니다. 공수의 공수고. So you're talking about the if I were a billionaire, right? 억만장자라면 전액 기부합니다. 좋습니다. I think donation is what a lot of our QT님s have in mind.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약간의 인트로 뮤직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s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Then save up all your bread and fly Trans Love Airways to San Francisco, USA. Then maybe you'll understand the song and it will be worth it.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바로 비행기 예약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니면 아주 귀한 돈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너무 재밌죠. 보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Right, he I love his voice too. 근데 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So this next track is another instrumental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탈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Gabor Szabo, Breezing, was an instrumental song he composed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참 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타 톤이 편안한 기타 톤이죠. There's nothing flash about it. It's very analog and very sort of a woody sound. 근데 듣기가 너무 좋은 사운드입니다. 이 곡은요, Stormy라는 곡인데 another instrumental from Gabor Szabo from his album 1969. 이 곡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You might go the tune, the melody sounds kind of familiar, as if I heard it from somewhere.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곡에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십시오. Gabor Szabo, this is Stormy.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G Morning Groovers, not MZ nor NG. It is MG, which stands for Morning Groove. And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lso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Now, I'm going to reveal today's question for MG Q&A. So listen up, Morning Groovers. I want to ask you this today.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fun and delicious? But for me, they're not so great.
2: 남들은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그닥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1: So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exciting and delicious but not quite so for you?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first to give you an example. Lately, you know, like those mystery variety shows have been so popular. So I tried to join the bandwagon, but I really didn't enjoy it. It didn't really suit me that well.
2: 요즘 되게 그런 미스테리 추리 그런 버라이어티 쇼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있다고 하면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랑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재밌는 것들이 저한테는 뭐 100% 재밌는 건 좀 아닌가 봅니다.

I guess, like people might enjoy watching a certain stuff or enjoy doing certain activities, but it could not apply for you either. 나한테는 적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탕후루. 탕후루 엄청 유행했잖아요. 몇년 전부터. 와, 저는 진짜 한입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탕후루를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So, you know those like sweet fruit sticks? Yeah, where they sell on the streets these days? Yeah, they're not my type of tea. Like, it's not my cup of tea.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뒤늦게 무언가에 빠지는 편이긴 해가지고, 사실 마라탕도 그렇게 유행했을 때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But I want to hear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interesting and even delicious when it comes to food, but not for you? 남들은 재밌고 맛있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Fun with Carry On.

0: Now here is a check-in message from River Morning Groover. 출석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늘 메시지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for me to send in a check message when I'm driving. Of course not. You don't have to send in any check-in messages when you're driving. 운전하실 땐 진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제가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운전하실 때는 또 귀로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의 힘이 된답니다. 우리 리버 모닝그루버 그치만 너무너무 반가워요. 안전운전하고 계신 거죠? Now, for MG Q&A, I'm going to recap the question.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enjoy doing or seeing or even eating, but not so much for you. 남들은 재미있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Now we have some answers. 8392 Morning Groover texted.
1: 굿모닝입니다, 썸머피디님. 영화에 관해서는 기대하고 봤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대 없이 봤다가 재미있게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유행이었던 마라탕 후루, 마라탕 탕후루는 여전히 not my style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마라탕 후루 먹자 그래서 유유유.
0: I know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ctually. 마라탕 and 탕후루. It has been so popular for the past like 3 to 4 years and it is still ongoing. So if you're not a fan of them, you might have some hard time mingling with your friends because a lot of people enjoy eating them too.
1: 저도 근데 좀 뒤늦게 빠져서 약간 요즘 사회생활이 좀 가능해졌더라고요. 근데 탕후루는 아직도 좀 그래요. 예. 과일 자체가 단데 저는 그 단 과일에 설탕을 입히는 게 저한테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괜찮아요. 좀 힘들어 하셔도 뭔가 우리 개성대로 살자고요. 난 좀 약간 슴슴한 콩국수가 더 맛있는데 콩국수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니, 친구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0: All right, Morning Groover,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Walk the Moon with Anna Sun.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That was Always by Bon Jovi, requested by 덕영 Lee Moringuver, who also texted, 신청곡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Song request. 저 신청곡 있어요. I have a song request.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교육방송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가 신청곡 song request 들어드렸습니다. And more check-in messages from 영신이님, 엘마르바다님, 박초라님,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Happy Hump Day. Now for MG Q&A,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you.
1: 남들은 막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열정 언니 와주셨습니다.
2: 서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 골프가 별로예요. 3개월 하다가 도저히 흥이 안 나고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코치님이 자꾸 저보고 스윙할 때 춤을 춘다며 계속 타박을 주셔서 때려쳤어요. 안 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도 왕년에 춤추셨던 거를 골프하실 때 이렇게 해보셨나 봅니다. 골프를 3개월 하셨으면 똑딱이를 하신 건가요? 딱 3개월 지나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버 치고 이러면 조금 재밌어지긴 하는데 거기서 좀 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골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0: I mean, a lot of people enjoy playing golf these days, even those MZ generations, things like that. But I don't know. I don't feel the joy from playing golf. It's just too slow for me.
1: 뭔가 좀 느리고. 공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다른 거 좀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 저랑 하이파이브예요. 그리고 1303 우리 투잡러 모닝그룹어신데 굿모닝 굿모닝 저는 닭발과 곱창입니다.
2: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닭발은 무섭고 곱창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 그리고 썸머피디님이 쥐를 무서워하듯 저는 닭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닭발은 정말 도전 못할 음식입니다. 둘 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먹을 예정이에요. 매니아들은 저를 이해 못하겠죠?
0: So you never eat those chicken feet and also blood and testicles? Like intestines?
1: 곱창? 이거 좀 쉽지 않은 음식이긴 하죠. 대중적인 음식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안 드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0: And you're afraid of chicken, just like how I'm afraid of rats and mouse.
1: 무서울 수 있죠. 저는 사실 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쥐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쥐가 오히려 저를 더 무서워하긴 할 텐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쥐와 비둘기가 되게 유해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쥐와 비둘기한테는 사람이 되게 유해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좀 무섭다. 그냥 좀 눈에 좀 안 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인의 모닝그룹어. 저는 샤브샤브요. 샤브샤브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친구들과 익선동에 있는 유명한 샤브샤브 맛집을 갔었는데도 저는 맛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So you're not really into 샤브샤브. 샤브샤브 왜요?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미나리 샤브샤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샤브샤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게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하신 분들은 샤브샤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So usually people who don't really like shabu-shabu, they would rather prefer to have grilled meat instead of those meat that are dipped into boiling water. 저도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샤브샤브는 괜찮아요. 뭔가 양념과 소스 맛으로 먹을 수 있고 샤브샤브 다 먹고 이제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한 번 갔는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0: If I feel like I'm not eating sufficient amount of vegetables, this is the food that I'm looking for.
1: 야채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장점이 많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0: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not so interested in when you think everybody else is so interested into it.
1: 계속해서 남들은 재밌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구인해 morning groover. This is Mr. Big, To Be With You.

우리 모닝그룹의 선곡표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직접 채워주셔도 됩니다. You may also fill out the playlist of today by sending in your song request. 항상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Now for MG Q&A, we have an answer from 1820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아메리카노가 너무 써요. 다들 아 마시는데 저만 아바라. 아직 중딩 입맛인가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For me, Americano is still a bit not tasty for me. So I try to drink something else. 아바라가 뭐죠? 아이스트? 아이스트 바카스? 아이스트 뭐죠?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 네네네. 저 이걸 왜 모르죠? 저 MZ인데 이렇게 줄임말을 모른다고요? 어머,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바라. 저는 좀 아아만 마시기 때문에 아바라가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해는 말아주세요. 아메리카노가 좀 맛이 없죠, 사실. 엄청 막 맛있는 맛은 아닌데, 그 뭔가 이렇게 아침에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드세요. 그러면은, 아, 이 맛이야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닌가요? 저도 아메리카노 즐겨 마시지 않다가, 아, 뭔가 인생 자체가 좀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쓴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지는군. 이래서 사람들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달달한 거 오늘 아바라 드시면서 당 충전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1820 모닝그루버. And we have a song request from 5225. 여름 씨 모닝그룹이라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Carly Rae Jepsen의 I Really Like You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한화 이글스의 최은성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하지요. 최은성 화이팅! 모닝그룹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is the opening song of your favorite baseball player of 한화 이글스 최은성 선수. We're gonna now play this song going out to 여름 씨. This is Carly Rae Jepsen. I really like you.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 have a message from a professor who is studying fashion. 패션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출첵해요. 다들 굿잠 하셨나요? 저는 요즘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잘 못 잤네요. 그래도 모닝그루브 들으며 오늘도 힘내볼게요. 오늘처럼 소원이 간절히 빌고 싶은 날 듣고 싶습니다. D.O.의 별 떨어진다 신청할게요. I mean, when you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going on in your mind, you may have some trouble trying to go to sleep. 저도 좀 그렇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잘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깨기도 하고 가끔은 악몽까지 꾸고 you would also end up, you know, having some sort of nightmares. But things will pass by and things will turn out just fine.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계시고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지만 우리 패션 교수님 뭐든 열심히 하시니까 다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운이 우리 패션 교수님을 따르길 바랄게요. May all the locks be with you all the time. 어떤 일이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바람에 저희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별 떨어진다 by Dio.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It is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And our chart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1: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0: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those making those contracts in workplaces.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1: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0: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 보면서 아, 예, 잠깐만요. 이거 쇼츠만 좀 보고 갈게요. 막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면

0: 예,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0: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a fast learner.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1: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0: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I was just about to do this.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0: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에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말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룹어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그룹어 말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알바 혹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 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 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 한 번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1: Number one.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0: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 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요.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말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 한 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 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머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Here's Hot Chili Ray. I like it like that.

I'm back, morning groovers. 오래 기다리셨죠? I'm now back here for you guys.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sent in a check-in message. 반갑습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 7988 모닝 그루버. 오랜만이네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써머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청취자님도 좋은 하루. Yes, let's all have a good day, everyone. 벌써 수요일이라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Fighting! Okay, so let's continue with our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us. 남들이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들에 대한 사연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3378 Morning Groover texted, 번데기요.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맛있는데 못 먹고 안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I like 번데기. 저 번데기 되게 좋아해요. 그 냄새도 되게 좋아하고요. 어디 놀이동산 갔을 때 이제 뻥튀기 파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만 가면 이제 지나가면, 아, 번데기가 있구나,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반찬으로도 나오기도 하지 않나요, 번데기? 밥에 얹어 먹고 이러진 못하는데 그 번데기 자체는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열심히 좀 먹거든요. It's quite addictive. It's almost like eating popcorns for me. 전 좋아합니다. 얼마나 더 단백질이 많겠어요. It's really high in protein too. 근데 뭐못 드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비주얼이 조금, 아주 조금 별로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 그루버. 반가워요. 저는 회를 안 먹어요. 엄마가 회를 싫어하셔서 어릴 때부터 안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안 먹게 됐어요. So I don't eat raw fish because my mom doesn't really like it. So since I was really young, I didn't really eat any raw fish.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식습관들이 영향을 확실히 끼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취미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어서 어렸을 때 바다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3, 4살 때부터 회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육류보다는 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know, the habit of eating from your childhood really affects your eating habits and appetite once you grow up and become an adult too. 뭐 그럴 수 있죠. 회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뭐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회도 있고, 아닌 회도 있고 한데, 아예 다안 드시는 건가요?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 그루버? 고양이들은 날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닉네임이 마침 고양이 CSI여셔서, 네.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루버. 저는 P 성향이 강해서 남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다 따라 하는데요. 음식 중에 낙지만 못 먹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낙지 먹고 한번 크게 체한으로 낙지만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낙지가 그리고 먹기 되게 힘들어요. Because it gets stuck into your throat sometimes, so it's quite dangerous for you to eat them from time to time. 저희 엄마도 낙지 한번 먹고 뭔가 이렇게 약간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낙지 되게 조심히 드시더라고요. 거의 안 드시거나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죠. Sometimes food causes trauma to you and you become really hesitant to eat that food ever again after experiencing that. 근데 저는 또 음식을 먹고 체해도 그 음식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정 브랜드 라면을 먹고 엄청 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깨 들어간 라면 있죠? 깨라면. 그거 먹고 진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또 고소한 게또 땡길 땐또그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체한 거랑 별로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체했다고 그 음식 다시 안 찾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또 저랑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으신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십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이거 무슨 느낌일까요? Our MBTI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four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we do share a lot of things in common. 아, 근데 음식 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먹는 거 한정 약간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 저는 곱창이나 돼지 껍데기 막창 잘못 먹어요. 다들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안 맞고 그 가격이면은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더 좋아요. So I'm not so good at eating intestines or pig skin, 막창.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약간 저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진짜 별걸 다 먹는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건좀 거짓말 같아요. 냄새 완전 있고요. 특히 곱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그 기름 맛에 먹는 거지 냄새 자세히 맡아보면 솔직히 별로예요. 예. 그치만 너무너무 맛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lovely 박혜미 모닝 그루버. 우리 너무 사랑스러우신 박혜미 모닝 그루버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Here is LMNT, Juliet.

That was Girlfriend by Avril Lavigne. And let's get to this one more message from 1342. This is regarding MG Q&A. 저는 샐러드요. 모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챙겨 먹는 분위기인데 풀을 돈 주고 사 먹기 싫더라고요. 와, 완전 공감. 100% 공감. 200% 공감이에요. 파스타 집에 갔는데 샐러드 하나 시킬까? 이러면 저는 아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I don't know. It feels weird to pay money to buy some sort of like plants. 저는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고기를 하나 더 먹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를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땐 또 샤브샤브를 먹으면 되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절인 샐러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야채는 좀 먹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샐러드를 드셔야 될 텐데 저는 따끈따끈한 무슨 요리 드실지 제가 알고 계시죠? 다들? 짐작하시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Westlife, Seasons in the Sun.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Goodbye, Morning Groover.

0: 셋의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그렇게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네요. English Wednesday로 일단 해두겠습니다. So today is Wednesday, when we focus a little bit more on, learning English.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study?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처음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들으셨다면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죠.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주제 역시 이 영어 표현을 사용해서 뭔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지 표현 정도는 확실히 오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영어 공부 조금씩 하신다라는 그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So every Wednesday we learn a sentence or expression or template of expression, right? So hopefully by the end of today's show, you'll be able to learn a sentence, how to say certain expression, take away with just I don't know, something really useful if you are trying to learn English. 그래서 두둥 오늘의 표현은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 구조인데요. 약간 복습을 할까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just because something something it doesn't mean something something 그런 문장 구조였죠. 뭐라고 해서 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just because I lived in the States doesn't mean that I can teach English well. 약간 그런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표현 역시 오늘 프로그램을 들으신 후에는 이 확실히 습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So today's sentence, I think you might have heard it already in the intro, right? So 오늘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I would something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starts with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and I would something something. 내가 뭐뭐였다면, 뭐뭐했다면, 뭐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제 현재 이 사실이 아닌 상황이나 상상, 바람, 가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통 영어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부르는데요. So this expression is used to talk about situations that are not true in the present, but it's sort of an imaginary situation, wishes or hypothetical scenario. We call that the second conditional in English. Grammar,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If, 주어, 다음에 were, were. 근데 주어가 뭐 I가 될수 있고 you가 될수 있고 she가 될수 있는데 it doesn't matter. 다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보통 저희는 I를 쓰면은 뭐 과거면 was를 쓰잖아요. 그죠? He was, I was, 뭐 they were.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I가 주어일 경우에도 무조건 were. So if I were some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I would something. 여기서도 무조건 would가 나와야 됩니다. will이 안 쓰고, will을 안 쓰고.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If I were, if she were, if they were, if he were.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sentence는 I would, or he would, or she would do something. 예문으로 보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easier just to, if I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I were rich, yes, we love that, right? If I were rich, I would travel the world. 내가 부자라면 세계 여행을 할 것이다. Means that you are not rich. Because it is a hypothetical question. If you are rich, you wouldn't say, if I were rich.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죄송하지만. Let me give you one more sentence. If I had, no, if I were, let's say, invisible, 내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if I were invisible, I would, go to

전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핵심을 일단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몇개 드려볼게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I think you would like this kind of expression.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그런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I think being a millionaire sometimes isn't really enough in this day and age, I think. 백만장자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let's say, billionaire, 천만장자. 뭐, how about trillionaire? 억만장자도 좋고요. So, let's just make him billionaire, okay?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그런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내가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면, 내가 time traveler라면, I would do something. I would probably go back to, wherever, whenever, right? 이두 가지 정도의 예문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use this, example sentence.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If I were, let's say, hungry, I would eat something. 내가 지금 배고프다면, I would eat burrito. Maybe too early for burrito in the morning, right? 그냥 example 하나 드린 겁니다. So you can follow my example sentence.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Or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and then send it to us as well.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I were 이 표현을 쓴 노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욘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또는 유튜브 채팅방 또는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f I were a boy, 내가 만약 남자라면, 내가 만약 소년이라면 means that you are not a boy. 당신이 소년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뭐 남자 다큰 어른일 수도 있고요. 또 성별이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비욘세가 부른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If I were a boy.

0: But you're just a boy.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Beyonce, If I Were a Boy 였습니다. So English Wednesday today, 헤일리님께서는 오늘 이디엄 혹시 if 구절인가요? I think Hailey님 kind of was guessing based on the intro. Yes, you are right. Today's idiom expression template sentence, I would say, is if I were something, I would do something. So a couple of example sentences.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제가 코너명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2님께서는 EQ의 사연이 열리는 영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It has to be English. It has to be catchy. 약간 두 단어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좋을까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오늘 비욘세 노래 가야겠군요. 크크크. 비욘세 If I Were a Boy. 그렇군요. 저의 선곡이 참 그렇게 너무 굉장히 프딕터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So let me know your thoughts. I just hope that you take away learning, you know, at least one sentence that you can really confidently use in every kind of situation. 물론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또 좋은 노래 듣고 또 재밌는 사연 들으시는 걸로 충분하지만, but you know, just on top of that, if you can just learn something very useful that you can use in practical situation, I think I'll be very happy about that. So, again,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I think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efinitely build my own club where I can invite so many different bands to perform, right? I think that has been my dream as long as I can remember. 그렇다면은 아까 인트로에서는 What If 들었잖아요. 오늘 한국 버전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치환 씨의 곡이죠. 내가 만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주셨는데요. 앨리스 쿠퍼의 곡인데요. 여러분들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너무 어려운가요? So again,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Let me add a couple of more then. If I were invisible for a day, I would do something. 내가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될수 있다면 I would 무엇을 할 것이다. If I were invisible for a day, I would do something. And one more. If I were able to read people's mind, I would do something.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은 뭐뭐를 하고 싶다. If I were able to read people's mind, I would do something. 좀 여러 개 드렸습니다. 하나 픽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제니님의 신청곡인데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딱이라는 표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She requested song, requested a song that is perfect for weather like today.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Alice Cooper, You and M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Daido, thank you, which was an expression of my appreciation for 6439님, who is a true listener. 와, 토요일까지 이렇게 항상 들으신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보람이 느껴집니다. But you said, you know, it's even hard to kind of, you know, make a song request since you're, I guess, the extreme eye, right? 근데 한번 신청곡을 한번 보내기 시작하시면은 또 사연을 보내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I think you sort of get really used to it and even get addicted to it. 보내다 보면 또 너무 재밌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충분히 그거는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신청곡 한 곡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make a goal to make send one request song per week? 뭐 이렇게 강제는 아니고요. So let's get back to our English studying session. Baskin님께서도 오늘의 그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Baskin님 says, If I were to, if I were able to erase people's memories, I would want to erase a certain painful memories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mentally. Wow, that is very humane and humanitarian, mind that you have. 만약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I want to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힘든 슬픈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을 지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스키님. And he says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I'm watching certain drama these days and I see a lot of people with the traumatic experience and struggling because of that. 그렇군요. 참 이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와 멋집니다. 베스킨님. 이 메시지를 보고 1232님께서 오 영화 Man in Black이 생각납니다. 라고 이렇게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of course you have seen Man in Black, right? 그 Neuralizer라는 게 있죠. 이렇게 플래시펜 같은 거 이렇게 띡띡 하면 이 딱 기억을 이렇게 딱 없애주는 그런 기계예요. 펜 있잖아요, 그죠? I think we all could use that kind of pen, you know, at some point of our lives, right? 그런 의미에서 그 곡 준비했습니다. Will Smith입니다. Man in Black.

couple of tracks you listened to, Will Smith, Man in Black, which was a song inspired by earlier message that the Man in Black의 그, neuralizer였나? that little pen thing, right? Little pen that Will Smith carries around. So whenever he needs to kind of erase certain people's memory, he kind of uses that right away, right? 그런 게 있었다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또 베스킨님께서, you know, he wanted to kind of, if he can, if he has that power, want to erase certain people's certain painful memories. 그런 의미에서 선곡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So maybe a couple of more messages to cap off today's expression of the day. If I were blah blah, I would blah blah. 쿨피스님께서,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nate to everyone in the world. 와우, 돈은 벌면 되고 도미노처럼 기부하는 세상이 되길, 또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무한 일자리 제공. 일자리 제공은 I guess if I were a CEO of a huge company, huge conglomerate, right? I would offer, I would provide work to anyone who is willing. 그래요. 너무 좋겠는데요, 그것도. 돈을 주는 것도, 도네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주는 건 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Right. Right, if you were, I think it would probably require in something in the millions, 약간 billions,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의 돈이어야지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쿨피스님께서 요즘에 욕심 버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Such a humanitarian, thought that our cutie님's have.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멋집니다. 감사드리고요. One more message. 보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regarding our question of the day. So here it goes.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visit Gertrude Stein's salon in 1920s Paris to chat with Dali or Breton or asked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m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좀 찾아봐야 됐어요.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Midnight in Paris처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Midnight in Paris, right? This protagonist in that movie, right? Go back to certain period, probably somewhere around the time 1920s and 30s in Paris, where you get to meet a lot of masters. 그러니까 뽀님께서는 20년대 파리로 돌아가서 거장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와,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네요. And especially asking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him, right? 혹시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청하실 일 있으면 저도 하나만 더 DJ EQ를 위한 피스 하나만 더 부탁을 해도 될까요? Right. Just great to even imagine, right? And what if you were living in the same time period as those masters, right? Just 그냥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본인께서 그림을 꼭 갖고 다시 오는 게 포인트. 아하.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Because, you know, even Michael J. Fox in Back to the Future, he had hard time, coming back to present time. 그림을 그냥 갖고 그 시대에 계셔야 될 수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생각이 나는 곡이 Midnight in Paris. 참 멋진 곡들도 많이 있죠. 코퍼럴 곡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OST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Corner Folk가 부르는 곡입니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last 30 minutes are just getting underway. And what you just heard is a brand new jingle from our show. The last one that I kept that I didn't really kind of want to reveal until much later. 하지만 there you have it. 그래서 오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뮤직 버티그 들어가기 전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3998님께서 굿모닝 EQPD님 늦게 와서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If I were to get a superpower, I would choose teleportation because transportation and gas prices are too high. You were to get a superpower. 와, 그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Because I told our listeners use were, right? So if I were to get a superpower, 그 superpower가 있다면은 이 순간이동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주 excellent sentence. 3998님. 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요? 5750님께서는 If I were back in my 20s, I would buy stock, something stock, and S thing stock, right? And fly around the world like a bird. 아, 20대로 들어가면은 그 주식을 사고 새처럼 날아다닌다고요. 왜요? 왜 새처럼 날아다니죠? 그냥 오케이. 그냥 놔둔다는 말씀이죠. Right. I think that's a lot of people would feel that way. Feel the same way about those two stocks, I think, right? 삼땡 and S땡. 꿀피스님께서는 하나만 더 할게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의사가 되어 나쁜 사람 두뇌를 개조해 버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If I were to become invisible, I would become a doctor and completely remodel the brain of bad people. 근데 투명 인간이 되고 또 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So you have to be a 투명 인간 doctor. So you have to be an invisible, also a doctor. Because you need the doctor's skill, right?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은 저는 전액 기부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So you're talking about the, if I were a billionaire, right? 억만장자라면 전액 기부합니다. 좋습니다. I think donation is what a lot of our QT님s have in mind.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약간의 인트로 뮤직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a lot of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s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Then save up all your bread and fly Trans Love Airways to San Francisco, USA. Then maybe you'll understand the song and it will be worth it.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바로 비행기 예약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니면 아주 귀한 돈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너무 재밌죠. 본인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Right. I love his voice too. 근데 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So this next track is another instrumental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탈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Gabor Szabo, Breathing, was an instrumental song he composed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참 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타 톤이 편안한 기타 톤이죠. There's nothing flash about it. It's very analog and very sort of a woody sound. 근데 듣기가 너무 좋은 사운드입니다. 이 곡은요, Stormy라는 곡인데 another instrumental from Gabor Szabo from his album 1969. 이 곡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You might go the tune, the melody sounds kind of familiar, as if I heard it from somewhere.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곡에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십시오. Gabor Szabo, this is Stormy.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Are they still on the streets these days? Yeah, they're not my type of tea. Like, it's not my cup of tea.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뒤늦게 무언가에 빠지는 편이긴 해가지고, 사실 마라탕도 그렇게 유행했을 때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But I want to hear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interesting and even delicious when it comes to food, but not for you? 남들은 재밌고 맛있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Fun with Carry On.

Now here is a check-in message from River Morning Groover. 출석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늘 메시지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for me to send in a check message when I'm driving. Of course not. You don't have to send in any check-in messages when you're driving. 운전하실 땐 진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제가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운전하실 때는 또 귀로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의 힘이 된답니다. 우리 리버 모닝 그루버 그치만 너무너무 반가워요. 안전운전하고 계신 거죠? Now, for MG Q&A, I'm going to recap the question.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enjoy doing or seeing or even eating, but not so much for you. 남들은 재미있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Now we have some answers. 8392 Morning Groover texted. 굿모닝입니다, 썸머 PD님. 영화에 관해서는 기대하고 봤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대 없이 봤다가 재미있게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유행이었던 마라탕 후루, 마라탕 탕후루는 여전히 not my style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마라탕후루 먹자 그래서 유유유. I know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ctually. 마라탕 and 탕후루. It has been so popular for the past like 3 to 4 years and it is still ongoing. So if you're not a fan of them, you might have some hard time mingling with your friends because a lot of people enjoy eating them too. 저도 근데 좀 뒤늦게 빠져서 약간 요즘 사회생활이 좀 가능해졌더라고요. 근데 탕후루는 아직도 좀 그래요. 예. 과일 자체가 단데 저는 그단 과일에 설탕을 입히는 게 저한테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괜찮아요. 좀 힘들어 하셔도 뭔가 우리 개성대로 살자고요. 난좀 약간 슴슴한 콩국수가 더 맛있는데 콩국수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니, 친구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Walk the Moon with Anna Sun.

That was Always by Bon Jovi, requested by 덕영 리 모닝구버, who also texted, 신청곡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Song request. 저 신청곡 있어요. I have a song request.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교육방송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가 신청곡 song request 들어드렸습니다. And more check-in messages from 영신이님, 엘마르바다님, 박철아님.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Happy Hump Day. Now for MG Q&A,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you. 남들은 막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열정 언니 와주셨습니다. 서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 골프가 별로예요. 3개월 하다가 도저히 흥이 안 나고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코치님이 자꾸 저보고 스윙할 때 춤을 춘다며 계속 타박을 주셔서 때려쳤어요. 안 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도 왕년에 춤추셨던 거를 골프하실 때 이렇게 해보셨나 봅니다. 골프를 3개월 하셨으면 똑딱이를 하신 건가요? 딱 3개월 지나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버 치고 이러면 조금 재밌어지긴 하는데 거기서 좀 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 골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I mean, a lot of people enjoy playing golf these days, even those MZ generations, things like that. But I don't know. I don't feel the joy from playing golf. It's just too slow for me. 뭔가 좀 느리고 공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다른 거 좀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 저랑 하이파이브예요. 그리고 1303 우리 투잡러 모닝그룹어신데 굿모닝 굿모닝 저는 닭발과 곱창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닭발은 무섭고 곱창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 그리고 썸머피디님이 쥐를 무서워하듯 저는 닭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닭발은 정말 도전 못할 음식입니다. 둘 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먹을 예정이에요. 매니아들은 저를 이해 못하겠죠? So you never eat those chicken feet and also blood and testicles? Like intestines? 곱창? 이거 좀 쉽지 않은 음식이긴 하죠. 대중적인 음식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안 드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And you're afraid of chicken, just like how I'm afraid of rats and mouse. 무서울 수 있죠. 저는 사실 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쥐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쥐가 오히려 저를 더 무서워하긴 할 텐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쥐와 비둘기가 되게 유해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쥐와 비둘기한테는 사람이 되게 유해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좀 무섭다. 그냥 좀 눈에 좀 안 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인의 모닝그룹어. 저는 샤브샤브요. 샤브샤브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친구들과 익선동에 있는 유명한 샤브샤브 맛집을 갔었는데도 저는 맛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So you're not really into 샤브샤브. 샤브샤브 왜요?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미나리 샤브샤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샤브샤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게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브샤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So usually people who don't really like shabu-shabu, they would rather prefer to have grilled meat instead of those meat that are dipped into boiling water. 저도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샤브샤브는 괜찮아요. 뭔가 양념과 소스 맛으로 먹을 수 있고 샤브샤브 다 먹고 이제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한 번 갔는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If I feel like I'm not eating sufficient amount of vegetables, this is the food that I'm looking for. 야채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장점이 많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not so interested in when you think everybody else is so interested into it. 계속해서 남들은 재밌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구인해 morning groover. This is Mr. Big, To Be With You.

우리 모닝그루브의 선곡표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채워주셔도 됩니다. You may also fill out the playlist of today by sending in your song request. 항상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Now for MG Q&A, we have an answer from 1820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아메리카노가 너무 써요. 다들 아 마시는데 저만 아바라. 아직 중딩 입맛인가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For me, Americano is still a bit not tasty for me. So I try to drink something else. 아바라가 뭐죠? 아이스트? 아이스트 바카스? 아이스트 뭐죠?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 네네네. 저 이걸 왜 모르죠? 저 MZ인데 이렇게 줄임말을 모른다고요? 어머,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바라. 저는 좀 아아만 마시기 때문에 아바라가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해는 말아주세요. 아메리카노가 좀 맛이 없죠, 사실. 엄청 막 맛있는 맛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침에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드세요. 그러면은, 아, 이 맛이야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닌가요? 저도 아메리카노 즐겨 마시지 않다가, 아, 뭔가 인생 자체가 좀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쓴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지는군. 이래서 사람들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달달한 거 오늘 아바라 드시면서 당 충전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1820 모닝그루버. And we have a song request from 5225. 여름씨 모닝그루벗이라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Carly Rae Jepsen의 I Really Like You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한화 이글스의 최은성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하지요. 최은성 화이팅! 모닝그루브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is the opening song of your favorite baseball player of 한화 이글스 최은성 선수. We're gonna now play this song going out to 여름씨. This is Carly Rae Jepsen, I Really Like You.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 have a message from a professor who is studying fashion. 패션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출첵해요. 다들 굿잠 하셨나요? 저는 요즘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잘 못 잤네요. 그래도 모닝그룹 들으며 오늘도 힘내볼게요. 오늘처럼 소원이 간절히 빌고 싶은 날 듣고 싶습니다. D.O.의 별 떨어진다 신청할게요. I mean, when you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going on in your mind, you may have some trouble trying to go to sleep. 저도 좀 그렇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잘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깨기도 하고 가끔은 악몽까지 꾸고 You would also end up, you know, having some sort of nightmares. But things will pass by and things will turn out just fine.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계시고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지만 우리 패션 교수님 뭐든 열심히 하시니까 다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운이 우리 패션 교수님을 따르길 바랄게요. May all the lucks be with you all the time. 어떤 일이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바람에 저희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별 떨어진다 by Dio.

0: survey, trend, data, from MC to all generation.
1: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It is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2: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1: And our chart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2: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3: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2: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1: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2: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1: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2: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1: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contracts in workplaces.
2: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1: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3: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2: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1: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2: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 보면서 예, 잠깐만요. 이거 쇼츠만 좀 보고 갈게요. 막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면 좀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보기 불편하죠.
1: And you know, like, it seems like you're not even in a rush and you're not even focusing on the people who need your help.
2: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태국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1: So I was trying to get a foot massage when I was in Thailand. And it was really not that expensive, but I really needed that foot massage.
2: 근데 그 직원분께서 그냥 제 발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 발라주시더니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른손으로만 저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1: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2: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1: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3: Number 3.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2: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을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 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a fast learner.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 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3: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2: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 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 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I was just about to do this.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0: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업께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이러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업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룹어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그룹어 말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알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 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 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1: Number one.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0: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 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2: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말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한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한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 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머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I'm back, Morning Groovers. 오래 기다리셨죠? I'm now back here for you guys.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라고 센티나 체크인 메시지 반갑습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 7988 모닝 그루버 오랜만이네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써머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청취자님도 좋은 하루. Yes, let's all have a good day, everyone. 벌써 수요일이라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Fighting! Okay, so let's continue with our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us. 남들이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들에 대한 사연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3378 Morning Groover texted, 번데기요.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맛있는데 못 먹고 안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I like 번데기. 저 번데기 되게 좋아해요. 그 냄새도 되게 좋아하고요. 어디 놀이동산 갔을 때 이제 뻥튀기 파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만 가면 이제 지나가면 아, 번데기가 있구나.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반찬으로도 나오기도 하지 않나요, 번데기? 밥에 얹어 먹고 이러진 못하는데 그 번데기 자체는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열심히 좀 먹거든요. It's quite addictive. It's almost like eating popcorns for me. 전 좋아합니다. 얼마나 더 단백질이 많겠어요. It's really high in protein too. 근데 뭐못 드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비주얼이 조금, 아주 조금 별로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 그루버 반가워요. 저는 회를 안 먹어요. 엄마가 회를 싫어하셔서 어릴 때부터 안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안 먹게 됐어요. So I don't eat raw fish because my mom doesn't really like it. So since I was really young, I didn't really eat any raw fish.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식습관들이 영향을 확실히 끼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취미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어서 어렸을 때 바다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3, 4살 때부터 회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육류보다는 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know, the habit of eating from your childhood really affects your eating habits and appetite once you grow up and become an adult too. 뭐 그럴 수 있죠. 회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뭐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회도 있고, 아닌 회도 있고 한데, 아예 다안 드시는 건가요?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 그루버? 고양이들은 날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닉네임이 마침 고양이 CSI여셔서, 네. 얼갈이 배추 모닝 그루버. 저는 피 성향이 강해서 남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다 따라하는데요.

음식 중에 낙지만 못 먹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낙지 먹고 한번 크게 체한으로 낙지만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낙지가 그리고 먹기 되게 힘들어요. Because it gets stuck into your throat sometimes, so it's quite dangerous for you to eat them from time to time. 저희 엄마도 낙지 한번 먹고 뭔가 이렇게 약간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낙지 되게 조심히 드시더라고요. 거의 안 드시거나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죠. Sometimes food causes trauma to you and you become really hesitant to eat that food ever again after experiencing that. 근데 저는 또 음식을 먹고 체해도 그 음식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정 브랜드 라면을 먹고 엄청 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깨 들어간 라면 있죠? 깨라면. 그거 먹고 진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또 고소한 게또 땡길 땐또그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체한 거랑 별로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혜 진아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체했다고 그 음식 다시 안 찾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또 저랑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으신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십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이거 무슨 느낌일까요? Our MBTI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four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we do share a lot of things in common. 아, 근데 음식 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먹는 거 한정 약간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 저는 곱창이나 돼지 껍데기 막창 잘못 먹어요. 다들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안 맞고 그 가격이면은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더 좋아요. So I'm not so good at eating intestines or pig skin, 막창.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약간 저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진짜 별걸 다 먹는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건좀 거짓말 같아요. 냄새 완전 있고요. 특히 곱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그 기름 맛에 먹는 거지 냄새 자세히 맡아보면 솔직히 별로예요. 예. 그치만 너무너무 맛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lovely 박혜미 Morning Groover. 우리 너무 사랑스러우신 박혜미 Morning Groover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Here is LMNT, Juliet.

That was Girlfriend by Avril Lavigne. And let's get to this one more message from 1342. This is regarding MG Q&A. 저는 샐러드요. 모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챙겨 먹는 분위기인데 풀을 돈 주고 사 먹기 싫더라고요. 와, 완전 공감. 100% 공감. 200% 공감이에요. 파스타 집에 갔는데 샐러드 하나 시킬까? 이러면 저는 아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I don't know. It feels weird to pay money to buy some sort of like plants. 저는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고기를 하나 더 먹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를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땐 또 샤브샤브를 먹으면 되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절인 샐러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야채는 좀 먹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샐러드를 드셔야 될 텐데 저는 따끈따끈한 무슨 요리 드실지 제가 알고 계시죠? 다들? 짐작하시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Westlife, Seasons in the Sun.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Goodbye, Morning Groovers.

English Wednesday로 일단 해두겠습니다. So today is Wednesday when we focus a little bit more on you know learning English.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study?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처음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들으셨다면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죠.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주제 역시 이 영어 표현을 사용해서 뭔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지 표현 정도는 확실히 오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영어 공부 조금씩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So every Wednesday we learn a sentence or expression or template of expression, right? So hopefully by the end of today's show, you'll be able to, you know, learn a sentence, how to say certain expression, take away with just, I don't know, something really useful if you are trying to learn English. 그래서 두둥, 오늘의 표현은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 구조인데요. 약간 복습을 할까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just because something something it doesn't mean something something 그런 문장 구조였죠. 뭐라고 해서 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just because I lived in the States doesn't mean that I can teach English well. 약간 그런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 잘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표현 역시 오늘 프로그램을 들으신 후에는 이 확실히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So today's sentence, I think you might have heard it already in the intro, right? So 오늘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I would something something. So today's expression starts with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and I would something something. 내가 뭐뭐였다면, 뭐뭐 했다면 뭐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제 현재 이 사실이 아닌 상황이나 상상, 바람, 가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통 영어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부르는데요. So this expression is used to talk about situations that are not true in the present, but it's sort of an imaginary situation, wishes or hypothetical scenario. We call that the second conditional in English. Grammar,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If, 주어, 다음에 were, W-E-R-E. 근데 주어가 뭐 I가 될 수 있고 you가 될 수 있고 she가 될 수 있는데 it doesn't matter. 다 무조건 were를 씁니다. 보통 저희는 I를 쓰면은 뭐 과거면 was를 쓰잖아요. 그죠? He was, I was, 뭐 they were.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I가 주어일 경우에도 무조건 were. So if I were some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I would something. 여기서도 무조건 would가 나와야 됩니다. Will이 안 쓰고, will을 안 쓰고.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If I were, if she were, if they were, if he were.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sentence는 I would or he would or she would do something. 예문으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easier just to, if I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I were rich, yes, we love that, right? If I were rich, I would travel the world. 내가 부자라면 세계 여행을 할 것이다. Means that you are not rich. Because it is a hypothetical question. If you are rich, you wouldn't say, if I were rich.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죄송하지만. Let me give you one more sentence. If I had, no, if I were, let's say, invisible, 내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if I were invisible, I would go to summer.

If I were something, I would do something. 분명히 이 was나 was가 쓰이지 않고 were가 쓰이고요. 전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핵심을 일단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몇개 드려볼게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I think you would like this kind of expression. If I were 그런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I think being a millionaire sometimes isn't really enough in this day and age. I think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좋고요. So let's just billion, make him billionaire, okay? If I were a billionaire, I would do something.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do something. 내가 Of course, you don't have to use this, example sentence.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If I were, let's say, hungry. If I were 이 표현을 쓴 노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욘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또는 유튜브 채팅방 또는 오픈 채팅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f I were a boy, 내가 만약 남자라면, 내가 만약 소년이라면, means that you are not a boy. 당신이 소년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뭐, 남자, 다큰 어른일 수도 있고요. 또 성별이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비욘세가 부른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If I were a boy.

want to read. I would want to find out what our listeners are thinking when they're listening to the show.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 청취자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So that, you know, what they do not like about this show, what they wish they would see more of on this show,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거는 조금 그렇고 말씀을 보통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마인드 안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o our show. 아니면은 그냥 제가 마인드를 읽지 않아도 알려주시렵니까? Let us know, okay? 1202님께서 I all of the world. 내가 새라면 consuming. 그렇게 그 체력이 강한 또 새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Okay, great sentence. Thank you very much.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입니다. 나라.

that kind of, I don't know, imagination. Only in their imagination they want to do something, because otherwise they just don't have the innate, I don't know, you know, character or urge to do something that the extrovert people usually want to do, right? But anyway,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의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이도입니다. Thank you.

Daido, thank you, which was an expression of my appreciation for 6439님, who is a true listener. 와, 토요일까지 이렇게 항상 들으신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보람이 느껴집니다. But you said, you know, it's even hard to kind of, you know, make a song request since you're, I guess, the extreme eye, right? 근데 한번 신청곡을 한번 보내기 시작하시면은 또 사연을 보내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I think you sort of get really used to it and even get addicted to it. 보내다 보면 또 너무 재밌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충분히 그거는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신청곡 한 곡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How about make a goal to make send one request song?

per week 뭐 이렇게 예, 강제는 아니고요. So let's get back to our English studying session. Baskin님께서도 오늘의 그 문장 보내주셨는데요. Here it goes. Baskin님 says, If I were able to erase people's memories, I would want to erase a certain painful memories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mentally. Wow, that is very humane and humanitarian, I guess, mind that you have. 만약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I want to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힘든 슬픈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을 지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스키님. And he says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I'm watching certain drama these days and I see a lot of people with the traumatic experience and struggling because of that. 그렇군요. 참 이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와 멋집니다. 베스키님. 이 메시지를 보고 1232님께서 오 영화 Man in Black이 생각납니다. 라고 이렇게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of course you have seen Man in Black, right? 그 Neuralizer라는 게 있죠. 이렇게 플래시펜 같은 거 이렇게 띡띡 하면 이 딱 기억을 이렇게 딱 없애주는 그런 기계예요. 펜이 있잖아요. 그죠? I think we all could use that kind of pen, you know, at some point of our lives, right? 그런 의미에서 그 곡 준비했습니다. Will Smith입니다. Man in Black.

메시지 주셨는데요. Such a humanitarian, you know, thought that our cutie님s have. 본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멋집니다. 감사드리고요. One more message. 보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regarding our question of the day. So here it goes. If I were a time traveler, I would visit Gertrude Stein's salon in 1920s, Paris, to chat with Dali or Breton, or ask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m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좀 찾아봐야 됐어요.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Midnight in Paris처럼요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yes, if you have seen the movie Midnight in Paris, right? This protagonist in that movie, right? Go back to certain period, probably somewhere around that time, 1920s and 30s in Paris, where you get to meet a lot of masters. 그러니까 보님께서는 20년대 파리로 돌아가서 거장들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와,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네요. And especially asking Picasso to paint a piece for him, right? 혹시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청하실 일 있으면 저도 하나만 더 DJ EQ를 위한 피스 하나만 더 부탁을 해도 될까요? Right. Just great to even imagine, right? And what if you were living in the same time period as those masters, right? Just 그냥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본인께서 그림을 꼭 갖고 다시 오는 게 포인트. 아하.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Because, you know, even Michael J. Fox in Back to the Future, he had hard time, you know, coming back to present time. 그림을 그냥 갖고 그 시대에 계셔야 될 수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생각이 난 곡이 Midnight in Paris. 참 멋진 곡들도 많이 있죠. 코포럴 곡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OST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Corner Folk가 부르는 곡입니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about those two stocks, I think, right? Samtang and Sdang. 쿨피스님께서는 하나만 더 할게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의사가 되어 나쁜 사람 두뇌를 개조해 버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If I were to become invisible, I would become a doctor and completely remodel the brain of bad people. 근데 투명 인간이 되고 또 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So you have to be a 투명 인간 doctor. So you have to be an invisible, also a doctor. Because you need the doctor's skill, right?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은 저는 전액 기부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So you're talking about the if I were a billionaire, right? 억만장자라면 전액 기부합니다. 좋습니다. I think donation is what a lot of our QT님s have in mind.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약간의 인트로 뮤직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listening to a guitarist named Gabor Szabo's song Love is Blue. Gabor Szabo는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된, 발견하게 된 기타리스트입니다. He's a jazz guitarist. I only discovered recently by accident.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의 음악에 그냥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So Gabor Szabo is generally considered jazz guitarist, right? But I think he's more than a jazz musician. 뭔가 재즈 뮤지션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He is from Hungary and immigrated to the States. So he is a Hungarian American. 지금 들으시는 곡은 Love is Blue라는 곡. 아주 유명한 연주곡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의 해석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Gabor Szabo의 Love is Blue. And this song kind of represents his, I don't know, musical mindset because he collaborated a lot of with a lot of people. And he covered a lot of songs. 본인의 곡도 물론 훌륭하게 많이 했지만은 참 예전의 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렇게 해석을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듣고 저는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내가 듣던 곡인데 이분의 기타를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다. It's just his music is just so comfortable to listen to. 그냥 계속 듣고 싶고. I think that's what music can do for you, and that's what good music can do for you. I think. 그죠? 그래서 이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버곡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들어볼까요? This is Gabor Szabo's cover version of Both Sides Now.

San Francisco Night, Gabor Szabo, with the collaboration of, with the band the California Dreamers. Interesting meant that he, little narration in the beginning that he says, this is a very personal song, so if you cannot understand it, particularly my friends in Budapest, 고향에 있는 친구들아, 이거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노래잖아요. Then save up all your bread and fly Trans Love Airways to San Francisco, USA. Then maybe you'll understand the song and it will be worth it.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바로 비행기 예약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야. 아니면 아주 귀한 돈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멘트도 너무 재밌죠. 본인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Right, he I love his voice too. 근데 참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So this next track is another instrumental that he composed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Bobby Womack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노래인데. 참 멋진 또 인스트루멘탈입니다. 들어보실까요? Gabor Szabo, Breezing.

Gabor Szabo, Breezing, was an instrumental song he composed with the American singer-songwriter Bobby Womack. 참 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타 톤이 편안한 기타 톤이죠. There's nothing flash about it. It's very analog and very sort of a woody sound. 근데 듣기가 너무 좋은 사운드입니다. 이 곡은요, Stormy라는 곡인데 another instrumental from Gabor Szabo from his album 1969. 이 곡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You might go the tune, the melody sounds kind of familiar, as if I heard it from somewhere.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곡에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십시오. Gabor Szabo, this is Stormy.

That was Like I Do by Jade Tager.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Today is Thurs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on TBS EFM.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썸머야, 너는 MBTI에서 완전 N인데, N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새로운 내용의 방송을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Because my MBTI is ESTJ, so they would ask me, like, where does your imagination come from since you don't have any N in the alphabet of your MBTI? So I kind of had a thought about it and finally came up with the conclusion. The ideas that contribute to the daily contents that I create actually all come from my personal experiences. 매일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방송 내용이나 콘텐츠는 결국에는 제가 매일 보고 느끼는 경험에서 비롯되더라고요. So I do feel like the scripts that I write sometimes seem like my personal diary, but it is what it is. As I experience more, I feel like it really helps me in creating new contents and bringing out new ideas. 그래서 요즘 생각드는 게 좋은 메일의 반복, 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So I really hope you guys also fill up your day today with those good things.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느끼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Anyways,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출첵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day, Morning Groovers? Send in your song requests along with your text message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Now, today is Thursday, so that means we will have Say What segment with none the other YGPD. 우리 YGPD님 오늘도 출연하십니다. 이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Meanwhile, 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on MG Q&A, we throw around ideas and see what everyone else thinks about it. It is going to build a tapestry of your choice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threads of our morning groovers' lives. 우리 모닝 그루브의 시그니처 코너이죠. MG Q&A, Morning Groove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Now let me throw our morning groovers the question for today's MG Q&A. Today we have a song mission. 오늘은 음악 미션 준비되어 있거든요. So today's song mission is this. Breakup songs. You need to send me any type of breakup songs. 오늘의 음악 미션은 이별 노래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별 노래들 진짜 많죠. 얼마나 많은 이별들을 겪으셨으면 이렇게 뮤지션들이 이별 노래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I think like half of the songs that are out there are breakup songs. 노래에 나온 것들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이별 노래 아닐까요? 뭔가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 그래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있으면 혹은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I'm going to introduce my own breakup songs. 너무 이별 노래가 많으니까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고전 이별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et to a very classic breakup song, which is Get Out, Leave by JoJo.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JoJo의 Leave, Get Out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래봤자 초딩이었는데. 이 노래가 완전 This is like really straightforward. It's like Get out right now. It is the end of you and me. It is too late. 이미 늦었어. 너랑 나는 이미 끝이야. 우리는 끝이라고 이렇게 또 세기를 박아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깔끔한 이별을 추구하는 JoJo 노래인데요. Here is my recommendation. This is JoJo with Leave, Get Out.

우리 323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요. 3236 모닝그루버 is the first person to send in the answer for today's mission. 이별 노래는 윤종신의 존니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정말 아주 구질구질한 노래이기도 하죠. 존니 그 사람. 막 난 이미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자꾸 좋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좋겠죠. 좋으니까 만나지.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런 노래인데 또 이 노래 우리 그렉이 너무 이렇게 또 잘 불러줬잖아요. 제가 그렉만 만나면 이거 모창 버전으로 항상 불러주는데 Oh no, 하지마.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렉 보고 싶네요. And 9878 Morning Groover, Let a Go by Passenger 신청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미련둥이처럼 느껴지는 감정. 베갯잎 적셨습니다. 엉엉이라고. But you have to let a girl. 헤어졌으면 you gotta let a girl. 여기 목소리 되게 간절하잖아요. Let a go.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헤어지면 미련이 남고 막 그런 거지만 결국 돌아가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생의 진리 아닐까 싶어요. That is my personal feelings towards breakup.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오늘 왜 이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별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So send me your song recommendation when it comes to breakup songs. 계속해서 우리 모닝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Leave Right Now by Will Young, requested by 2H92, also known as 패션 연구하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항상 7시 땡 하고 듣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못 보낼 때가 많아요. 오늘의 음악 미션, 크크. 과거 남친들과의 추억이 샤샤샥 지나가는데요. 남편 미안, Will Young의 Leave Right Now 신청합니다. That's right, you gotta leave right now to meet your current husband. 이렇게 또 이별을 하셔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미안하실 거 있나요? 그쵸, 오히려 전 남자친구들에게 감사해야죠. 또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셔서 예쁜 사랑하시고 결혼도 하고 계시니까요. You better leave right now. Okay, we have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수킴 모닝그룹어, 박철원 모닝그룹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닝그룹 아들. 3134 모닝그룹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모닝그룹 썸머님과 모닝그룹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출근하는 자칭 찐 애청자입니다.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문자를 남기는데 바로 오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박유진의 생일입니다. 엄마의 회사 이직으로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늘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쭉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기를 바라고, 아빠가 우리 아들 유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너는 늘 최고의 아들이야 라고 좀 전해주세요. 타지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와이프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아들이 서머피디님처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Happy birthday, Eugene. Enjoy today. What a sweet message. So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r son is away in Singapore with his mom because your wife had to change her job and work there in Singapore. So you guys are split apart.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아빠가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항상 아들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아이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꼭 하나인 게 여기 메시지에서 느껴집니다. I also want to say happy birthday to your son, to your lovely son, Eugene.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생일 행복하게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꼭 나누실 거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Now, moving on to MG Q&A topic. We are talking about breakup songs, and I'm receiving your recommendations of those breakup songs. 우리 모닝그룹들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5354 모닝그룹, a new 모닝그룹 texted. 이별 노래 신청드려요. 요즘 대세인 비비의 편지요. 원곡은 김광진님이지만 저는 비비님의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꼭 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려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스템 요즘 왜 이러죠? 이 노래가 저희 시스템에 또 없네요. 비비 버전이. We don't have BB's version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we're not able to play this song for you. I'm very, very sorry. 그래도 저희 되게 솔직하지 않나요? 되게 있는 척안 하잖아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리고요. 우리 열정 언니께서 안녕하세요, 선머님. 굿모닝. 근데 이별 노래는 템포가 느려서 상큼한 아침엔 별로인데 영탁의 이별에 예쁘게 가능하면 틀어주기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6601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토이의 바램 신청해요. 가사 중에 그렇게도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기억조차 안 나지 않아. 크크.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불렀던 노래네요. 이젠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만요. So I used to sing this song when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back in college. 그렇군요.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정말 기억조차 나지 않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예쁜 사랑 하셨나요?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도록 제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Toy with 바램, requested by 6601.

We have a message from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오늘 출첵 남겨주셨네요. 요즘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학교에선 딱히 재밌는 건 없고 사회, 과학, 도덕이 1, 2, 3교시에 줄지어 있네요. 유유, 아직도 목요일이라는 사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왜요? 사회, 과학, 도덕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이런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2, 3교시만 들으면. 또 1, 2, 3교시 지나면 또 점심시간 아닌가요? 또 점심시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오늘 메뉴를 보면서, 아, 오늘 이거 참 맛있겠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런 기대감에 부풀린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일교차도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cause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ese days is significant. 한 15도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등교 잘 하시고요. Today's mission once again is breakup songs. 오늘은 이별 노래 추천곡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that, 다르시 모닝그룹을 texted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신청합니다. 어릴 적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이 노래가 한창 핫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뭔가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것도 노래가 되게 신난데, 신남에도 불구하고 이별 노래이긴 하죠. 또 그때 감정을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but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more of Morning Groove. Here is Epic High featuring Yoongjin of Casker, Love, Love,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So before moving on to Say What, we have more recommendations for today's mission, breakup songs. 2934 모닝그룹어, 2487 모닝그룹어, 두 분 다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RF의 이별 공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487 모닝그룹어는 이별 노래하면 RF의 이별 공식이죠.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별은 진짜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What is like an official way to break up? 이별에 뭐 별다른 공식이 뭐가 있는지 어쨌든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또 우리 듣고 돌아와서 We are gonna move on to Say What. So here is a song going out to 2934-2487 RF 이별 공식.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Fast, and there are many, many expressions to learn. Hope you can expand the range of your language a little bit with this segment.
3: Say what?

0: Everyone, this is a segment where you get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is particular segment, joining me in the studio is producer YG. Good morning.
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0: Sounding extra energetic today.
1: Try to be.
0: Yeah, you're trying really hard.
1: Actually, I'm very scared right now.
0: Yeah, you're really hurt. And today you're actually going to the hospital.
1: 무서워요.
0: Everyone, YG is going
1: 무서워요.
0: to be hospitalized. He's going to be hospitalized today because he needs to get a surgery. 1303 모닝 그룹어, 썸머님과 YG PD님 코너 오늘도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배송 반장님도 YG PD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세이와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네요. 수술이요? 라고
1: 네
0: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0: 아니요, 당연하죠. 누가 보냈나요?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뭐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1: 아니에요? 나 그렇듯.
0: 어,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많이들 아, 하시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어, 네.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까요?
1: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네.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아니요.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예,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1: 팔만
0: 바랍니다.
1: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0: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0: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어,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어,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0: 네네.
1: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ot. Right
0: 어,
1: now.
0: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0: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리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1: (웃음) 내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영화.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dinner, company dinner.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썸머,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2: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1: 노래방?
2: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아, 이별을 경험하고서 나, 자, 널 만나지.
1: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응? 얘기하는 수가 있어.
2: 응?
1: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몇
2: 시인데?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어? 어?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1: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2: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1: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어딘데?
2: Hey, I'm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아, YG 바보.
1: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2: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1: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2: Of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1: 어, 그런데, 아, no, Summer, no!
2: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1: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1: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2: Sign up for what? 우리 YJ 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1: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0: 어,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어,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0: 아,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1: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0: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아, 화를 내든 안 내든.
1: 일단 싫어요.
0: 아, 싫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 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two weeks ahead.
1: 아하. 앞에 거. 전자.
0: 앞에 거. 어. 오, 전 어떨 것 같아요?
1: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0: 아, if someone
1: 약간 노래방도 얘기 나왔는데 네네.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mm-hmm.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0: Oh, like every single hour.
1: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0: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1: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0: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1: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0: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1: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0: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0: 그러니까요.
1: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0: 어, 맞아요. 되게 민망

0: 실망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2: Anyways.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2: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0: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2: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네. I did not sign up for this.
0: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2: 진짜죠? 제가 팔 여기다가 사인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Morning Groover Set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Morning Groover Set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 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 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 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nd your song requests. Here is 이정현, 와!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nd that was another breakup song requested by 8829 Morning Groover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우리 보건쌤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출첵해요. 이별 노래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가 떠오르네요. 사랑했나 봐. 이 노래도 진짜 인기 많았었죠. 당시에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정은님, 박혜미 모닝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7988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 아빠가 됐습니다. 아내와 항상 같이 듣고 있는데 축하해주세요. 송이야 축하해 라고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 must be thrilled and happy.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신 건가요? 또 건강하게 순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아이브 만나보고 싶으시겠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MG Q&A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we are talking about breakup songs.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별 노래 하고 있네요. 아까 이렇게 막 아빠가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별 노래로 돌아오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 안녕이 모닝그룹께서 잘못된 만남 점점점 이별 노래 중에 가장 슬프고 신나는 곡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ctually there are a lot of hype and energetic songs that turns out to be breakup songs.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노렸거든요. 굉장히 템포 빠르고 이런데 가사를 들으면 슬픈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코요테 노래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애절하게 가사가 펼쳐지는데 노래는 막 웅짜 웅짜 웅짜 웅짜 이렇게 막 신나고 좀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7145 모닝그룹은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신청해 주셨고요. This is another breakup song that recommended by 7145. And 2630, a new morning groover said, 이문세의 이별 이야기 신청합니다. 사모님 너무 잘해요. 영어를 점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요.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8420 morning groover said, 거미의 부탁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네요. So what is it about first love? What is it about breaking up with first love? 다들 첫사랑과 헤어지고 노래 한 곡씩은 듣는 거 디폴트인가 봐요. 다들 첫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들이 확실히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So, breakup is harsh, but especially your breakup with your first love, it lingers inside your head up until nowadays for a very, very long time. 이러면 또 첫사랑 추억 제가 떠올리게 또 해드려야죠. So, here is Call Me With 부탁.

So we do have a lot of breakup songs.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별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못 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But we did get a lot of participation. For example, we have this one. 더경리 모닝그룹께서 스틸하트의 She's gone out of my life. Oh, she's gone. 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떼창할 수 있는 곡이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목청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노래. 네. 가끔씩 불러주면 또 좋아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한국에서 유독 또 유명한 노래인 거죠.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시간 또 빨리 지나갔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덕영 리 Morning Groover. This is Steelheart with She's Gone.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